0: 미치리라 집에 인솔은 바른 부르
1: Prodo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